낯선 곳에 지금 서 있어. 정신없이 걷고 뛰다 길을 잃어버린 거야. 뭐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다고. 누군가 날 찾겠지만 넌 아닐 거야.

잠은 오질 않고 네 기억은 가지 않네. 괴로워 뒤척이다 아침을 맞아 봐요.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집을 벗어나고 싶어 착해 쟁겨놨었지. 시동과 함께 켜지는 내비게이션 지켜주는 목적지 너의 집 매니에이션 못 볼 걸 본 듯이 못된 기록을 지워 자존심도 없는 심장.

왠지 처음 알아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같이 내 가슴은 널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인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널 사랑한 것 같아